마르키징 따크부고 가이노 하이 기필 파피카 하이노 크랑 반드네 울어 너럭니 미싱어 너럭니 타니 샬까마 반드 곡샬라니 바기 너럭 콜클레리 2326253 너이 탐 너이 덕니 바탐 어 넘버로 응 여기봐 디케이션 넘버 동거 어 넘버니 미싱 티브 그런 게 많아 어부흥게 9485007172 대외샤 사피로 드륵드륵하이 너는 북하우스 오브이나들이 Kaisha number of money and can take a

0: 만의 미생소년은 이제 사이만의 장고. 사이 아버 꼭 같이 사만이 봐요. 저리 저기 가 함양의 가운 남의 사만이 보던 거다. 사이 되게 아버는 사자고 꼭 미생 각던 거. 사이 이제 보러 비니 꼭 사만이 봐요. 제가 시작 온 것만. 제가 아버님 배워라 아버님 버리전이 살아야 되봐.
1: 꼭 뭐니 비니 시는 하여튼아.
0: 아버님 신이자고.
1: 증포라 소리대 포라 그런 거 뭐라 꼭 뭐니 신라 이런 살아야 되나. 보부스 비니 원수군 보면 하이.
0: 제가 박사 보러 제 비니 다니고 무슨 저도이 외통. 꼭 아무리 비신고 세면 왜 뭔기 하이래 이렇게 대포는 거 정통 이제 스포는 거 정통. 아버 비니 이제 동반이요 비니 꼭 사마반이요 시자고. 박사 보러 그러지 봐. 뭐 비니 이제 제사 보러고 꼭 살아이파노 동파노 앞으로 꼭 가만히 비니 바뇨 보도노 사이마노 박사 보러 그 기자 그냥 두렁산 하나 입었던 거 그러니까 아 제 비니 꼭 태비뇨 신이작 망카블레 그러니까 박사 보러 그 이제 돔 그래 꼭 사오이 제타 소이 꼭 타뇨 뭐 에 사오이 사무고 편한 거 앞에 해줘
1: 한바이 벨렉이 한바이 꼭 벨렉이 한바이 땅은 벨렉
0: 공문 이야 공문 강구 사무고 강나 낭타
1: 벨렉이 한바이 벨렉이 한바이 한발 마르키징 딱 보고 그게 너렇게나 있던 거 101.6에 바사라서 본 덕마가 하루에 너렇게 보던 거 다포스터는 키징 너렇게 딱 보고 드니 살까마 반드니 토픽 꼭보크럭군가 꼭 바로 콜 클라디 너랑 보통 타포스트로는 키지 너랑 이다코 헬로
2: 헬로
1: 봉카함
2: 봉카함
1: 다코 코너 덩크
2: 응응 그덕마 살미다 그덕마 거기야
1: 한바이 한바이 넌 콜 클라디 콜 클라디 카나
2: 응 나도 띵도 많카 어선 신 크나마는 나름나 양태 안 띵이 크나카 많카 아니 그 바로 다이아 많카
1: 한바이 한바이
2: 띵도 꽉나 아우 꼭또 전화통은 까이 신이 칸이 완성하라 뭐 바다가 푸누만이 앞뒤고 흔히만 없다 아무리 미신피신 바다를 이제 푸누고 이러면 아무리 너는 승화라 꼭
1: 눈에
2: 아까 그래서 아무리 미신피신 신이 뭔가 많이만 없다 꼭 하나까니 뭐 더파니 뭐라고 하고 또 다시는 보시하다 나도 하이 애들 신이 라이만 없다 그래서 신 바북수도 꼭무슨 꼭 샤워 인연이냐이 뭐는 스위 파나시 분만이 가신 거 다분은 거기나 탄 다분 돌아왔다 아기도 부고 부고 부고 부고 김지 살아 있으면 봐
1: 에다
2: 보고 아무나 그 당나르는 이바이나이 스위나 자가고 분만 사는 못해 발라겠다
1: 리턴 폼 다음 예
2: 다음 먹으면 아 아긴 버럭 이제 또 크나만 이제 또 생각본 가 이제 꼭 쿠고 쿡 사이 비면 바가냐 이제 그 패리 비면 바가 아버 그 달려라 그 경우 봐 거의 향라요 나 그방마 버칵 파신 꼭 밀이야라 그 향이 있는 거 같다 피아 꼭 그게 가셔 라마 하니 만다 벌써 때 걸어서 봐 이 만도 라이트니 거 가셔 라마 하니 만다 아무 뭐 그거 별로 냥는 게 뭐 제서 뭐네 제 랑마가 나랑 저번에 뭔가 꼭 참고 담가신 뭔 공무선 보지라야다 잔자 꼭 잔자 버스 맞아 버 잔자 제 랑마가 나 버거 버거 버 보지오다 니니 덤도 떡도 떠 미슈름 잡는 톤 대신 버거 버거 신 공무선 신 버거 버거 신 잡아 주다 주 랑마는 가니 보지나 상태니 벨이 저기 향오다 만래 아니 뭐 신 꼭노 যতন চলে তো জানে আমানি কর্ম তো যতন চলে সেখান নাম সঙ্গ আমানি কর্ম আবন নন কর্মা কারে সুন্দুনি বাইতে বো হালো কাহানকে মানজনা নিহিত হাঁকে আমন বাদে আল যে লামা তো মনে কবন কবন আবর অঙ্গ সুন সুরং তাই তো মোটা তাই মাই কিনে সুন চিনি যে সীমান বসুন কুমুগুন মোটা তাই লগে সুন কর্ম আব কো কাশে তামকে বো আওয়াই মানি ন কলাই তা সঙ্গ সুন চারন বন সুন সিনি কর্ম সুন জেসুন খাই নাসুনিন কর্মন পিসারি মানুকা নুনিন খানি ওয়ান সমান বুঝো কি মানুকা
1: হামবাই তা
2: ফুনুবি মানুক খানারি মানুক
1: হামবাই হামবাই
2: আসুন সাউন হামবাই
1: হামবাই হ্যালো
3: গাম
1: চিনি তাকো পানন দং খনা না
3: আও আও আং
1: লাম সগো লাম সগো ফুনকা হাম
3: লাই হামবাই টপ চিনি টপিক গে
1: হুম
3: পানের কাহাম চাই টংখা ইয়ার বুকা হাম সাকা

어제라고 르사몽 이야기로 하녀하이 대부 르사몽 증 크나나 탕라이네이 증 따부 크나라이네이 론전모니 몰솜 미니 국두이 르삽작 르사몽로

끄는 망 아시절에 뛰어오시니 뛰니니 하색니를 싸먹반다 어머니 야굴로 노력하라이만나이 꼭 부럭바이 꼭 도마부박 따이 아버니 야굴로 크라이만나이 뛰니니 원숭웅반다

로 스릉나니 바그이 가방 마노 동고 럼디 가렌 록니 일렉트로닉 하야가 밤 하이록니 바그이 게능 필 테크니시안 부 스릉 마나이 술라 테파나이 부 응 마나이 모바일 스남 나이 암 하이 부 스릉 마나이 다이 CCTV 나이콜 나이 테파나이 암 하이 부 능 스릉 마나이 다이 사캄 자가보 게능 제너럴 듀티 어시스턴트 아부 스릉 마나이 Home Health Aid Hayaka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burok Nung Snamanai. Tai Hospitality Tai Tourism Obunung Sringmanai. Comic Save Hayaka Samung Numung Snam Tani Tai Kabangma Narwai Rong No Lam Chak Tok Tani Aparokunung Sringmanai. Tai ITITES Ni Bisingo Hankenung AI Data Scientist Tai Domestic Data Entry Operator Software Developer Amharoknung Aro Prungzagitong.아버보는아하녀스릉나무숭마바이케는야니니릉스릉마리부석조로띠똥아승너는애플라이하야게바스릉마나이따이보두무띠하야게바텍스탈로고케패션디자이너따이리숨나스릉마니암하이로고는스릉마나이따이보스릉마나이CNC 미링메카니크트로닉암하이로고는그방만어보트레포트노능아로스릉기만해아보카미암사요동나이시니시클라시클리롱니바기아부능두몽노야시야그란나이뚜구이사몽만세게양의동한게능아로탄기스릉기능사몽고엉커리만해시니랑모보승하방이세북마나니탄게다북벨라이녀구뚝크록사때크록사아하녀릉스릉마니똥마바이응리야아보노가리보떼보암정웅구마수고아보니야글로세능세북마노다이아보니바그녀제만나이로컨게능저도니슬라이부스강고똥나이로보록노마노피아바그방만보록노사볼에저도는부스강고똥이만바코르부스글레부스강고동의만바아버님바기뇨승하야게바코르스크룩스승그방만오가함께보리마야너가나게니워릉릉너그로가함그르니바게이러고마야와슈슈케시니랑부샤비야랑마니바게이보스릉게마야보리위마야아버님바기뇨두봉노아지난라마나조기태원관계능어보는또이때부사이만하는무슨케아버님웹사이트또능그걸로탕의나이쪽이만해 DDUZKY 해내는양수이삽스카이게너니니부스강고니니모콜부스강고너스레스레게바이석바냐이따이냥아로나이사이만해니니능스릉마니우존띠보물스릉나니사노따이냥보자가워능저든슬라이이런쿡

노력하나이 동고 살아서 보인 독메가하스 FM 주연도 오전이 반다 감동디 링이 동글랑마 하여 하이 주도는 어지러워 니볼까함 다이신이 스튜디언 졸업하고 니뿐이 담내 담의 쇼디탐 담의 탐가 지니 바이탁 파싱고는 신이 오반다 바이쇼크 바이켜 승급왕만오 신이 랑마워 감동난 이박의 아파이고로 크나라이캬 데이 카나토 카나토그르 사몽으로 보스 크나라이캬 바디오저로 대보 크나토토그르 사몽 크나라이냐이 요저로 승 크나라이냐이 손지다 대보르마 비니 쿡드이 디삽사르 사몽

선지단이 쿡두이 카나토도 르사몽 와스저르 데니오로 카나바이야 파디오즈라오 하뇨하이 데이부 카나토 카나토 르사몽 카나라네 오즈라오 카나라네 비몰니 쿡두이 르삽작 르사몽 르사몽니 꼭타인가 기억작 쿰하이 니니 고론리

하여 하여 저러와 주더니너 니포르카 함 따부크나 바디 꼭 부록 바이 꼭 도마 부박록 바롯 하고도니 하용 베렘 니리 푸누 몽 바롯 텍스 너이 사이 너시 덕디니 딜리 가달로 바롯 만드 푸누 생자카 켄드로 니리 몬트리 기리 라싱 노카 살브리 로무이 성사작 오 판다노 생리카 바롯 미아 벨지엄 라자코르 브루셀레 성사작 팔레스타인 도나르 그룹 니 올네이 몬트리 베렘 니 꼭람 살라이마보 만자카 Barotai Britaini bising kebang ma rangthong tai baniya kok lama wo khana ni simi samungo phrang jakana Melagoni laibuma ganang rotter khana montriokra professor doctor Manik Saha Sengi riwana chalchuku songsajak tongana oter tai banik khrai tangnai Manik Singh songno hanyo hai paithago diporka ham ang Arjim Mulika ojora norokbai makagrai sinai joraman phike hanyo hai ang norokbai Hai malai phinai kaisa pandawa jotuno kaham krung tong bai di tai khanai tong di logi tong di FM uchiento